0: 마지막 생각해 봤는데 사랑해. 자고야. 이렇게 너 손꼭 잡고 잠드는 걸로 하자.
1: 아직 제 남편도 모르는 일입니다. 급성 림프종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.

0: 오늘 장기 면회 갔다가 호텔 잤어.
1: 걱정하지 마 자기야. 이거 다 금방 해결돼. 내가 다 해결할 거야.
0: 이민수가 진짜
1: 야야야.
0: 무죄 밝혀낼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. 그러니까 당신한테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마.
1: 냄새 많이 날 텐데.
0: 지금 냄새가 뭐가